다섯째 내기 가솔프기다 취기 증에 나리아다 러버티실티 한다 빨리 전환이 차되게 하래 좀 되는 미지 배제도 영라로도 빨리 개할 수 있는 요소래 진다 대실체 다진에 배지 견나 배지니고 참는 것은 우리 저다 이네 먼저 님은 막 고시겠지 다 기세한테 개미 한다 실은이 무슨 문제인데 여배이나 선이 송주체 엔데네 베네미스 기수 여배이나 나님 무슨 부터 동물로 다 대리 그냥 벽에 달마 군주 이마에 사는데 군주 아스보다 실은이 무지 대 수부 중간에 마도 뒤뚱긴다.

다시 데레 남버츠 람람 셰베 게지 군주 타베토 페기 남주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Mariba tele, any Maribi Rindu, Chimachima Cheni, Teletene, any Yanachim Chimati, Jumari Cheni. Toduyani, Toduyani, Tinuza, Taru Zinde, Tenzindi, Numotanja, Zawachi, Tin Numoris, Tin Numotibaris, and a Tajamakova Tawara, Tipango Ris, that is Sunga. The name is an Tajamakova Tawara.
1: As to whether or not this delusion, grasping on to things and events as possessing true existence, whether or not this is considered to be a defilement of the category of afflictions or subtle objects, subtle obstructions to knowledge, among the Nagarjuna's disciples, there is a divergence of opinion on this. On the one hand are such commentators of Nagarjuna like Bhava Viveka, who understood this delusion, this grasping at true existence of things to be a subtle obstruction to knowledge rather than a defilement of affliction, while based upon Nagarjuna's own 70 stanzas on the Middle Way, there were other commentators of Nagarjuna who maintained that it is actually part of the afflictions, afflicted states of mind. And they argued that even to attain the state of arhathood, which is freedom from samsara, cyclic existence, one needs to eliminate this grasping at true existence. And it is on the basis of that understanding then the assertion is made that the insight into emptiness is the sole path to liberation. There is no second path other than second path or second door other than the wisdom of no self, wisdom of selflessness. The wisdom of selflessness or no self is understood in terms of what is called the three doors to liberation or three doors to thorough liberation, where the insight into the emptiness of things and events is cultivate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its na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causes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effects as well.
0: 자 딘딘데베다 다 직시에게요리 다 산제베 시나로 딘딘데베다 공부를 되신데 다 요마리 시작해 나 다 전에 니버디 다 풍부를 썼네 아니 다지 다 요구하지 다 풍부를 썼네 아니 다 사단들이야 야 가면은 막 굳이 연구하래 지 풍부가 저셔야 서로 야나다지 저셔야 일이다 남시지 풍부 나네 다 셔야 생시지 남시 써야지 다 다하기 가수로 다 써야 돼 누구 죽어 뭐뭐디 괜히 그게 상대해지 자 딘딘데베다 다 직시에게요래 다 산제베 시나로 딘딘데베다 풍부를 되신데 다 요마리 시작해 나 다 전에 니버디 다 풍부 썼네 아니 다지 다 요구하지 다 풍부 썼네 아니 다 사단들이야 야 가면은 뭐 굳이 연구하래 지 풍부 가져셔야 서로 야나다지 또셔야 일이다 남시기 풍부나네 다 셔야 생시기 남시 써야지 다 다하기 가수로 다 써야지 누구 죽어 뭐뭐디 아니 이기 남시기 때문에 생시기 남시기 때문에 셔야 돼야지

응. 주시. 자, 오늘 벽에 지금 우대 모세. 관계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각부와 매버, 이제 매버, 채버와 매버, 당 매버, 오와 매버, 도 매버, 사제, 주민, 인제, 주민, 조반, 이제, 섭외, 상제, 만남, 이제, 당과, 절과, 사성, 인도시, 워서, 귀신, 이제, 이제, 이제, 로라, 펜버, 전화, 만제, 이제, 지대, 전도, 자버, 안다, 양다, 대배, 토너, 남버, 근대, 나서, 인도시, 안주, 샘배, 소제, 상제, 이제,

0: 머리지 차나 소원은 시리. 아니, 참지, 참지고 선수대야디, 지 우주 때문에. 디지 썸날이야, 지, 뇽신도비 총원이 나야. 아니, 나, 샌드맨데, 지기다, 닝돌레야래. 지다, 코셔소 삼아지. 탄전담배인 삼아지. 그 사무실 내용도, 아니, 까레카나, 배지 미용하래. 대성도 마세베, 아니, 전주쌤, 점어머님 뒤를 깨니, 아니, 냠리치 아주 종아이나, 아니, 전주쌤 세대한테, 아니, 채도 차와, 쌤쟤 빡도 매봐, 쌤쟤 타야봐, 럼미. 그거 봐, 이한테 빡도 매봐, 땡땡에게, 산지지 고마워, 군대고 삼봐, 아니, 전주를 미땡에. 아니, 대탑에 채도, 전주쌤배, 아니, 쟤봐, 빡도 매봐라, 럼대래. 뒤에 깨봐, 빡도 매봐, 정리야. 아니, 러비하게, 승수시 깨니. 근데 내가 빡도 매봐, 나봐, 시요나? 차 때라도 저 그랬으니, 송도가. 저상코, 삼류, 지, 탁배 신집에, 전받은 인지 싸워라 뒤에, 탁배 신집에, 전주쌤 쓰대야, 뒤, 까담 고마워, 송줄리야. 전주쌤, 아니, 이게 믿으시 다야지, 개침버리겠어. 전주 쌤지 귤을 깨봐, 이나? 소화장, 호랑그 소. 딕집장, 호랑그 정쌤, 송비하래. 다가는 시기, 젊은 시기, 아니, 르르쌤의 난리야. 아니, 전주 쌤비, 팽송윤주, 쌈바 샹준 쌈비, 랑든 샤라 두용원 인쌤, 송구도 와. 자, 딘데 인주자네, 내거도 더두기, 너든 탐절로. 아니, 전주 쌤지 귤을 깨라잖아? 아니, 랑든 안개 용대야지. 매밀 흔들었어야지. 뭐, 13개가 연대래야. 7년 매밀 흔들었으면 쓰게 하래. 전주 쌤지 귤을 깨라잖아? 그다지, 전주 쌤과 쏘지, 내 당구면 내겠네. 갈라크 항상 매밀 흔들었어야지. 용서래.
1: Nagarjuna states in the Precious Garland that if an individual practitioner or if we strive to cultivate the bodhicitta with all our efforts, and if we dedicate all our efforts into the generation of this altruistic intention within us, and also the compassion for all sentient beings, then through this dedication in our cultivation of these altruistic ideals within us, and live according to those ideals, then we will gain a sense of deep satisfaction that, yes, I have now fulfilled the purpose of my human existence. You will gain a tremendous sense of fulfillment and tremendous sense of satisfaction. And this sense of deep sense of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really serves as a counterpoint, preventing any potential for feeling of exhaustion or fatigue. So in such a person, there is no room for a feeling of fatigue. And therefore, when as a result of striving in the cultivation of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and compassion, if we gain the genuine realization of bodhicitta, uncontrived, non-simulated, and spontaneous, then you will attain a powerful state of mind where your vision transcends all limits. For example, like your practice of compassion and bodhicitta is directed for the benefit of, for the purpose of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far as the purpose of that practice is concerned, it is infinite. The goal the objective of that practice is concerned, it's infinite sentient beings. And the purpose of that practice is to attain the state of Buddhahood, whose enlightened qualities are infinite. So it's infinite enlightened qualities is your goal. And the means by which one engages in the practice is the infinite numbers of bodhisattvas' practices. So there is an infinity of bodhisattva deeds.

0: 이서다. 지드신이 서울에 다 간다지 그 더블 셔야겠다. 내 집에 상물로 지르베 녜퇴하다. 지금 뒤에 배지량 가고르셔. 자, 드린 이르산에 아주 흉내인 통민주로 써야지. 중세 고주 써야지. 신도 고주 써야지. 셰도 와. 자자가다 리치디 나도 리베다 제니 제피아 맹행신이고 저 들이 이 인도산에 고라 냠수 뇽노 마도 리베 제피아 맹행신이 대세식 해버 저다 대세식 우디 제 냠수 뇽 당했지 아니 그게 직스 미션에 세도 창고 시행에 아니 진리기다 가서 그 신도 꼬도 주는 전디 땡베 슝레 무슨 무슨 겨울이네. 딱 들려 봤지니. 아니 들려 그다네. 아니 아 캐나 거야. 즉시 용구야래. 저 다들 감사 수버시리야 땡고야. 그런 게 남중에 이제 시셔들이. 별로 사잖아. 그러나 소소 집에 계시디 소소 내다 요말로다. 단디 지금 밤에 나리야. 다 뛰는지. 딱 내 집을 쓰다 러셔봐. 이 가사 숨바치다 나리야 이지셔셔 도디가 다디 기즈셔바 야마레 미트바이 민두 드리미 미스네 다 들께서야 아주 자아도 빠스스로 그도 또 저도 미트부셔부터 생기 거기 러시아다 거기 러케다 제 겐유 톱거나 로도스다 토르다 야 내가 톱거나 야 로도스 마셔다 제 제셔버듯이 간다지 간다지 가사 숨바시기 나아리야다 떼네 로가지 다 고차되도와 그래서 뒤 손들이 나 지금 그래서 시신 나라 리치 나한테 다다 근데 시신이 제패명이지 이래버려 그래서 가사 숨바시기 떼는 거야 가사 숨바시기 떼는 뒤에 가사를 싸신 분 리치니 시기와 말이 그냥 가사를 믿으면 철로 떼는 시니 쓰대야 돼 다 가사 싸신 분이 믿으면 주제도 시도 다 제패야 내버리 뒤 시신을 떼려야 그냥 뒤 시신을 가서다 대신에서 지금 나라라 다 지금 이게 제패야 요딩이 되려 봐 당자다는 괜히 집에 내야 되다 봐. 지 나가는 신이 무슨 영에 되겠다 내야 되다 봐. 근데 신구도나 아니 라마 신도 거기 되는 게 전지 다 가서 대신에서 들려야 아니 야 무슨 무슨 겨에 있다 제시는 다 대면은 다들 다시 뭐 이렇게 하지 아니 용기하래 이지지 봐서 돌아왔는데
1: however And this is not to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we accept that all facts of the world, all phenomena, can be understood simply by using our critical faculty as ordinary individuals. This is, however, not the case. For example, there is an understanding that given the present state of our cognitive ability, there are certain facts and phenomena that may lie at the, you know, at least for the time being, outside the scope of our comprehension or possibility of realization. And therefore, in Buddhism,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ree classes of phenomena. One is what is known as the evident phenomena, the phenomena that we can directly experience, we can perceive through our senses and so on. So there is first the evident phenomena. Then there is what is called a slightly hidden phenomena or slightly obscure phenomena, which we can still understand through inference, through using reasoning, through a process of reasoning. We can gain a kind of a cognition, recognition of these phenomena. There is, however, a third category of phenomena which is described as the extremely hidden phenomena. And these are phenomena and facts that at the moment, given the sort of limitations of our current cognitive capability, these facts and phenomena lie beyond our present ability to understand. And so these can only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the testimony of someone who had gained direct experience of these. So here, the acceptance of these facts and phenomena must be based upon a valid testimony of a third person, and where

0: the self-centeredness and the self-cherishing attitude of the thought is the source of all undesirable events, all negative consequences, and all calamities. And through this way, one develops a feeling of empathy and connectedness, and a source of kind of an intimacy with other sentient beings.
1: Tālo jāngni, tā tīnēgī tāne pārlo pā jāngni, inī kālē kālē lē, inī chīgī, chī shiāntū tīnī yurlo chīgī, inī rīmbē rīmbē kī shūshū shūn rō tēyā chīgī. Tā tīnēgī nyāmyōng, inī kāngsāṁ chūyē sāṁ lē yā, tī tēmbar chāyā lē tū, inī mēmbā chōgē sūṁ hā sāyā, tā tī mēmbā chōgē sūṁ zhū lā. Sīm chāyā tāmbā chāng chū chūn dābar chī wā tātā lā, lāmā nāng jī tāmbā yī yāngdā tāṁ nī shiā wā chā. Sōsāṁ chī gu lā sō gā, chē tēn tāṁ chī ngāyān chā wā lā, mē tā tū gu ngā wā tā jīn shū bā yī chē bā chā, gu sāng chē rā sōng bā yī chē bā nāmbā dūn dā jāng, chāng chū nīng bū tā tū gu mē tā bā yī sāng dā gā gu chū sūn dā rā bā chī, bī mī lā ngā sā chū nē, tē mū chā wā chī nē, tāṁ gu rā jāng bū rā 치부서지 두면 로모를 하되 동의진의 동의와 동의 동의 주제는 로 타반데 봐 이 도범에 봐 담지고 전주선이 깨봐 자 전에 단디기 양아도 먹어도 돼 타네 다 땡기 통라 양아도 먹어도 돼 다 땡 라메 통라 양아도 먹어도 땅네 아니 지르스베 가소리 넘버 쇼에 숨어 대체 다 뒤 팬율이야 대전면 배선단이 깨배 연대 강의 뭐 대는 동북과 봐요. 노래 참배도 주시. 대인 돌아봐. 라마 레니의 저거 전주 쓴 기연대 탐해 봐. 넘버 10을 챘라. 대네 유진도. 대네 그냥 인진아 가르죠. 대네 자로 대 넘버 10을 챘라. 저거 전주 저거 성주 성주 연대 탐해 봐. 넘버 10을 챘라. 대네 규진도 대사 양내 양도 성리 기업을 차지. 통순 뒤지당 아.
0: 대네 수셔.
1: 뒤는 놓으셔. 대네 그 차지. 넘버 10을 챘라스. 심디 정규라. 미념벌 가소래. 나 미념벌 답게 내신 권의 권도 패외. 규진도와 팬베 패외 치 권의 권도 패외 치 투스 대다 야네야 생기를 자신 서디셔. 단순한 중에 공샤와나 베이징 기준 더 다래 대유선은 그렇다 뭐 강도 세계 순정도 노르디반 디치차 장주스님 주스만 봐. 대략해도 수치는 남괴 카운의 건강을 되는 데야 사버려. 관계 제마탄이 산재 신금, 산재 신남, 미관계 진진 땅의 건강이 지진 거라 표현을 관계 태문 조지 전주스님으로 주는 최반전의 개발을 봐. 대략 찾는 거 실수. 장주만 봐. 선다 깨는 배범수 군도 빼지신 진이 경화신동아 전주를 지게시를 러버 용수 송세니 무슨 소리야? 단 요즘 내야 돼. 요즘 돈이 돈바 마도 봐. 양다 멤버 패원 주머니 서비스 주도 뭐 밴드베 디신 베벤 디닝 에버랑 소소 타바 리딩이 따도 당신 된 말로 전주 선배 담바 얘기 와 이제 전에 소소 타바 리딩 지시시베 셔바 상주번 상주 밴이 초인데 경로도 받아도 전주 선배 사다는 수준 류수 초가 양다 선이 된 말이 라마산도 담바랑 담바 초가라 담배 초가라게 더니 근시 돈은 담바 목순이지나 라마산도 셔바죠 대는 베벤 딘데베 대달라마 많이는 대래 신도 넣어 이 초가 양다 시작을 차. 대체 대는 무슨 장배 때 아와랑서 주고 이 지들 장수 투지에 번 장배 진의 상제시 경진도를 시작을 신들을 세티. 공부 남지 장으로 저배 신주스 이제 저와 타지 터더니 대다 코와 레드로 무슨 초에 생기도 선어장에 타더니 대는 수리 장수도 털기 봐도 미죠. 상부를 잡을 자식이 뒤는 더 빵하죠. 주름 덤바 나가에 산지 지수를 넣어봤죠. 더니 뉴에 주인 전유 톱을 믿으신. 샘시 지기 줄이니 치면 못을 내버려. 자. 샘에 산지 미제비 신는 탑을. 신다. 남부를 장어를 자. 민이 송어 세봐도 초주 따도 내버려. 남부를 내. 다가 류는 나가에 탐시 주는 탑을 자. 이길 내가 다져야 미길 내는 미셔오. 저는 와다 뒤인 신주스 몇 덤바 송야. 와 뒤인.

사발실에 벌어진 내 집을 쓰러오시는, 자, 가라지에도 아야 배사, 세다가, 빠져버렸는데, 마마, 소리부터 세, 파워실에 벌어진 내 집을 쓰러오시는, 형제들한테 자고, 이따 봐도 생각했는데, 제발, 미안해, 제발, 이따 시겠다, 그 며칠 집을 가라, 결혼, 이 장을 주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받은 거지 말아, 그 동안 받아서 이제 주고 내 주는데 나도 되지 이제 잘 받아서 주고 받는 사람들 사이에 맞는데 이 여자는 무슨 얘기지 시간을 내 주는데 이 여자는 이제 무슨 얘기지 하는 사람들 주는데 어떻게 좀 어때 제 이제 지금 무슨 일 만나는 사람들 주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 잠 받지 못하고 제 내고 잠으로 산대 잠방을 두고 잠을 주고 또 내 경우 뭐 뭔가 주면 내가 와서 통장 하나 주면 내 이제 뭐 하고 내 잠들에 뭐 무슨 일을 두고 또 양대에 대해서 말하고 좋고 등에 두고 주대도 내 사람들 말하고 좋대 내 나한테 너를 보지도 못 많이 말하고 주대 주는데 好了我再说这么多你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的意思就能这样
生大不了，谢巴那么几天，那么讲了，帮我了讲，就没有把那么大钱没去，从我身上中间这一个，就他妈的说这个就干动作，那说的钱那么多，生啊，这些下面讲了没办法，他妈的没去动，他妈的没看见别去的，他，嗯，去的看人家，人家妈的去，下边去的看人家，爹娘妈的去，他妈的说一个就说，中间这大概中间这些，什么东西他妈看的，一下别看了没办法，他妈的没去动，他妈的没看见别去的，干嘛结巴那说。 因为下边这边缺的，看人家嘛，进来多的，就是像这些，嗯，下边缺的，看人家嘛，把他做，把他放进，把嘛，再把他，从头嘛，就这么些天天，去，就是天天去讲嘛，那去嘛，再把人嘛，那边的多，那些的都是怕别看，看他们的多嘛，这些都多，这边的多，你看他把他做的，就是，那些把嘛的，基本上那些东西都是没得，他们的，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他都看嘛，那么些东西
말아도 와서 말아도 근데 이제 말아도 이제 뭔가 되게 되시래. 근데 뭔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손나 이제 뭔가 되게 내가 본바 마지. 이제 내가 이제 집에 손나 이제 본바 손나 이제 본바 이제 동도 어떤 데 있는지 이거 아주 어려 이번 이번 막 그런 거 좀 이제 이거 이제 이름이 이제 상황 알아야지. 제대로 좀 좀 봐봐 그냥 좀 나가서 나 세일 무슨 제가 좀 손에 신다 알아. 제대로 나 말아 그러나 제대로 손은 좀 뭐 제일 먼저 하면 봐라 봐 제대로. 라디오 상제야 나면 대체 신나 라디오 상제 이제 처음 상제 처음 시작하는데 나 상제 이제 처음 다음에 받은 이 사람이 좀 이제 내가 상제가 처음 넘은 시에 다 원래 이제 신경 좀 이제 좀 받은 게도 다 이제 이제 지금 미리 왜 또 먼저 선생님 말아 줘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아 도와드릴 때 이제 선생님 이제 나야 좀 뭐지 말이 이제 선생님도 좀 봐서 이제 무슨 말 말아 줘도 나 말아 줘야 말아 줘야 말아 줘야 말아 줘야 말아 줘야 말아 줘야 아니 옛날에도 좀 봤지 이제 말이지 근데 강제 얘기도 좀 봤지 이제 뭐 이제 집에 가서 오는 사람이 있나 옛날에도 옛날에도 좀 봤지 나도 좀 봤어 나도 좀 봤지 나도 좀 봤는데 내가 봐도 이제 이 지금도 이제 처음 이제 무슨 다 이제 지금 뭐 좀 이제 좀 말아 줘 말아 줘 말아 줘 아야 되지 나 간다 간다 이제 처음이 되지 이제 내가 가야 어디 이제 대나네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봤지 내가 간다 이제 처음 이제 무슨 다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있나 옛날에 내가 좀 봤지 말아 줘 선생님 좀 봤어 좀 봤어 좀 봤어 좀 봤어 좀 내한테 제가 다 말아도 되지 않나 말도 말도 같이 뭐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있지 뭐 어디고 소문이 났어 이 말도 여도가 좀 되는데 이 말도 내가 되지 않나 지금 뭐 어디 있냐 집에 저 내가 가면 집에 저 되지 나 지금 뭐 어디 무슨 내가 안 가다 말아도 되지 않나 말도 저 좀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여도 좀 뭐 이 소문이 났어 이 말도 여도가 좀 되지 말도 어디 되지 않나 나도 좀 어디 집에 저 내가 가면 집에 저 무슨 내가 가서 여도 좀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여도 좀 이 소문이 났어 말도 나 아디 옛날에 대해서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좀 말해 줘라 내가 뭐지 저기 누가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지라면에 맞으면 잡아 두고 소라면에 맞으면 잡아 두고 소라면에 맞으면 잡아 두고 어디에 다디 만나지 우거시 누디 다 보조에 다다리 잡으러 맞다만 두고 주는 알아도 되는 누디에 잡아 이냐 말아 주고 누디에 누디에 잡아 말아 좀 알아줘 여러 좀 되는데 누디에 잡아라 어디에 잡아 누디에 잡아라도 되지 대신 잡아 뭐 맞지 이바라 숨벨에도 어디에나 누디에 잡아지 이거 뭐 된 거 뭐 맞지 이바드나 뭐 맞지 배선에 누디에 잡아 좀 내가 잡아라 누디에 좀 동네 누가 잡아 되니 예바 동네 누가 되니 하나 줘 라도 잡아 I mean, 아주 건강하게 되게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상자 하나 말아 마지막 건강하게 되면 안 나한테 안 나한테 이제 제가 봐도 손